0: 사직도 느낄 수 없어. 딱 배제디 안데 남자 안데 로드 원부 숨나로 되는 자리. 전지이시 배이시 배이시리아 아니 가족을 그게 딱 안데 세동 숨주다 세동 숨주 터두디 전지외세 전지이시지. 아, 대응하라 빼이시체. 스타 사운드 위에 쳐가려잖아. 르브시브 던져외세. 대네, 배지다 르브, 스페스무스 샤두문드다. 쟤네 아다 죽을 치사는데. 세멘터도 빼이외세 이시. 송대하다 던져이시. 빼이시. 다, 빼이시 되려야, 양차라 니첸 폐지 능숭그 제일 샤야게 빼이시지 능숭 다저다 능숭 참모 능숭 참모가니 세상으로다 러신제주 군도 참모가니 샤야게 빼이시지 러신제주 똑바로 라바가니 샤야게 빼이시지 폐지 용구에서래 너도 되라, 딱 하나, 안다디, 세동 숭주, 세하게, 세로, 띵, 왜 송, 윤두 자네, 차라, 멍구, 질레, 이거도 와. 림베, 림베, 림베, 냠룡, 띵, 냠룡, 띵, 냠룡, 띵, 냠룡, 띵, 냠룡, 띵, 냠룡, 띵, 냠룡, 띵, 냠룡, 띵, 냠룡, 띵, 냠룡, 띵, 냠룡, 띵, 냠룡, 띵, 냠룡, 띵, 냠룡, 띵, 냠룡, 띵, 냠룡, 외세 일 숨기였어요. 사다디 무슨 바서 대하디 나란즈 지다 가수들이 그게 롱르 댄셔로 찍어 많이 봐. 거라 냠뇽쟁 라메만 못쟁. 아니 대대 봐다 삼다요나. 아니 그 지 가수들이 그게 냠수 능주에도 같이 숨으면 러슴기. 다디 슈구데 대단아. 두지버다. 두지보다 인류 수능이 순주국 고방 무슨데 말해 순주국 고방 댄스 진짜 봐도 무슨 배 수능이 고방한테 루즈 땜바 인배 히로가 개불로서 배 퍼주다 머주기 람타다게 칭야 소진배 순주국 고안 디 제배 람두 람 통부식도 송어잖아 미리고 신도 전부 댄스 어디 순자 단지 간다 가서 규칙 바탕 써야 되기 숭주듯이 대니 숭주듯이 봐 인주 수시 돼야 되기 숭주 성숭 러지듯이 대네 진질라 봐 써야 되기 아니 대 똑바로 림지다 마다바에 틈을 장니 지 다야 유대면 덕주듯이 봐 대네들에 대한 냠뇽 안한수 지 롱을 땜바서 뭐인 봐다 외세 터림네 외세 러림네 전에 무엇으니 냠수용도해요 그래서.
1: So in Kongtul's commentary in this particular section, he explains that when referring to the direct understanding in this context, this should not be confined to understanding the ultimate wisdom of Klelat alone. There can be many different levels of direct experience. And this is very similar to the ideas found in, for example, Lamde cycle of teachings, where there is a reference to ultimate wisdom and the metaphorical wisdom and also with relation to the metaphorical wisdom in the Lamde cycle of teaching there is also a recognition of subtle and grosser levels and so on. And for example, there will be a wisdom that metaphorical or example or metaphoric wisdom that arises in following the dissolution of all the subtle levels of the three subtle states of consciousness, the appearance, the red increase, and the near attainment. And there can also be grosser levels of metaphorical wisdom where the wisdom arises in the aftermath of the dissolution of the grosser levels of the 80 conceptions and so on. So the point is that when we speak of direct experience in this context, one should not confine that to refer only to the ultimate

0: 다 얘는 담바 산제지 그게다 뒤제 감다 나바다 삼바 지 추봉 지 계정 계디시 동스제니 아바 송베 난게 엔다 송베 소지디 얘는 시진 송디 네 저기 아래 자다 Then da lekjagi da pasur lekjag shungle den da lekjag kyal den den gi da sanje gi ge ch tarsa ji janare and janane pa tardeve ene ni hondo korea da venam da ya tishin ne kasota janane pe ne ya ju soyu Ini urus cukup kita, jadi ni deh. Ini nalar liya, dah dewe, tau, jadi nampak ini sama lagi. Siapa ni mesti tanya juga ni. Cik ye tu, jual cembur-cembur macam ni, mana mahu asyik, dah sama tanya cari juga ni.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really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the transmissions were then went to Mongolia and also a few republics in present-day Russian Federation. So in all of these countries where the Buddhism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literature were flourished,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piritual practice.
0: Da de ne ande di ling xi na ma so ne ji che ne jum den de ge ni ga shu le bu ge da cha bu pun le ya ni shi jin sung che da de ge le ya ne ji da da wa 산지 좀 된데 경구세 연대 군대기 다 기부 담바 코라라야 아니 최근조로 되네 다 중대바 실제 파도 치벌로 되네 다 아니 고반디 어떤 건 잡아 근데 이제 자네 골람 그때 최디 산지 중립이 최 차되게 하래 자 근데 이미 이제 자네 아니 지점 그 그게 다 대부 상어 대처기 두텔이야 그게 다 가솔 그게 통으로 채워야 돼. 즉시부 채워야 돼. 샤용은 이제 좀 된데 니기. 그러나 어찌 시진 너대로 서고 숨을 거둘이야. 니기 배다 숙지지. 야다 찍어 나가라고 된데다 이해하래. 지금 자주배 긴등 소화기. 지금 남자야 쟁이. 니가는 지 수야소로. 다 가다 이제 좀 된데 니기. 아니 치디 야 찍어 나가라고 된데기. 다 최지 채워. 강사 능력이 지금 채워 계속 멤버를 최지 채워. 지금 도스는 거야.

0: the substantial reality of the mind or the subjective experience or the consciousness, because they argue that if the mind or the consciousness do not possess any absolute intrinsic reality, then there is simply no basis upon which we can make such distinctions between good and bad and beneficial, what is harmful and what is helpful, and so on. Therefore, they accept that in order for a thing or an event to have any reality, any existence, it must have some kind of substantial reality, which then serves as a basis to allow for its various functions to be tenable on it.
1: Oh yeah. So today, you may do something. Da. Jom dengan lagi. Ini ka. Nalolia. Ada benda sijin. Sijin sung di dawu. Enak. Cepat tamje. Sune cangso sudun param. Sune namjing pagi. Cepat tamje lo. Ini moni juga dong le seni. Sune itu zane. Tadi. Ada sijin macam mana? Ini. Halam be. Jadi cedal juga ada. Cedal. Dua-dua berita, dingin ni dah nak dah, dah. Kalau semua dingin tu, sejati sengeng ni tu, sih tu zaman dah, orang dingin ni, dah halam bercadang aku. Kanda dingin ini berindu zaman, dah. Eni cuma dengan dek kongba, mama tu kerja resda berina. Eni orang dah dua-dua kongji ni, kongji, dua-dua kongji lo kongji ni, dah. So, hasil, deh. Ibu dah, dah. Dua-dua kongji lo kongji ni, eni, 시진이 너걸이야. 이는 최대한 모니 매바 소야 디. 아니, 모니 미스 숨로 공네. 아니 모니 매바 송어레스. 대야 아니 동반이 쓰르잖아. 강동의 시. 아니 강도 동의 각자. 각자 대 시도 동의 동리세네. 거다 숨이야 이르잖아. 아니 어다. 동시 최전 샹왕스. 아니 다 샹왕 다 베지다. 가서래 샹왕 조든 뉘제체 딱 하나 개념이네 샹왕 조든 뉘제체 전에 다들 이미 늦었네 뉘제가 딱 안으로 편현 되는 게 저기 아래 대화 동에서 해야지 뉘제를 쳐놔 차 되게 아래 자 들이 이미 늦었네 다 조 샹왕 뉘제 샹왕도 조를 지니 다 샹왕 아 대에네 강게 동아 가서디 에네 군다 군다라 남자부 군다다 아니 가사대 신용셰 군다 저 선배 남게다 대야도 신용셰 군다 사대리 이번에 각제 각제 군다 셰 어다 샹와 아니 다 다마다게 샹와 강이나야 다 뒤에디 아니 가쇼르 그게 각제 군다지 동배 아니 동배 용주티셰 저는 어디 진이 숨 셰니 어다 들이 진이 숨부디 모 숨 셰니 다 모니 숨 셰니 다 대숨부디 레절이야 모유 동수 매달을 열었어요, 아니 샹왕교와 모니매봐, 아니 군다 아니 세니 모니매봐, 아니 용주 전타봐 모니매봐, 신당 모니 미수 숨으로 거네, 아니 최담제, 아니 모니매봐래, 신 좀 전에 두 숨발을 마다 자취 신발을 떼니, 아니 왜 숨이 잠이 침이 럼이 이렇게 사지 말해 숨겨래, 간다 치숨하다 난 숨을 이어매봐, 신 담제로 아니 가서 우리 그 모니 모두를 써야 돼. 공부 대신 송어를 마도 다시 집어넣는 사람들이 말이죠.
0: So they therefore argue that not all things and events are purely mental constructs. If that is the case, then white would become black, black could be white, and so on. And therefore, one must accept at least the inner subjective experience, the world of consciousness, as having substantial reality. because of this, the mind only school, and they develop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such as this Heart Sutra, where the Buddha makes a categorical statement and explains that all things and events from the first category of the five aggregates, starting from form, feelings, discriminations and so on, until the last category on the list, which is the omniscient mind of wisdom, omniscient wisdom mind of Buddha, and including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All of these

디탄 다산 디게야 무니와 화천왕 사자고메수나 무단 다산아칼로 아양 바단 Dhamma Savanakalo Ayang Padang